이란 외장 아바스 알라크지 인도 国際 추진 시야 和平 방면 发挥 강다 作用. 모디 총리 디다 荷兰 开启 无国之行 第二站. 인도 5月 第一周 外汇 储备 增加 61亿 美元. 印度的广播电台，听众朋友们，现在报告新闻完了。